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뇌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호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보름달을 보기가 좀 힘드네요. 밖에는 날씨가 완전히 흐려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는 오늘 새벽에 저희 아들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달 사진을 찍었어요. 달이 약간은 찌그러졌다 그래야 되나? 완전히 보름달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해서 달을 예쁘게 해놨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진짜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예뻤어요. 새벽에 옥상을 올라가니까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기한테 헌혈하면서 찍은 사진이라서 예, 모기하고 달하고 바꿨네요. 제 피하고. 예, 좀 전까지 장시간 고생해 주신 우리 흑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제 뒤를 이어서 또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 시간을 출발해서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톤문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은 휴무, 아는 지인 만나려고 했는데 어라? 비가 오네요. 어쩔 수 없이 패스. 비가 얼마나 단비 같은지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예, 다녀가셨어요. 어라? 비가 오네요. 어떡해? 아는 지인 못 만나서요. 아는 지인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보고 싶어서 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비가 와서 못 만났다니 많이 아쉬워 하겠네요. 예, 오늘 종일 아마도 집에서 그 콩이랑 방콕 하면서 있었을 것 같네요. 우리 꽃미남님 더 샤방샤방해진 거 아닌가요? 예, 박보검이 부른 노래죠. 안갯길 진영과 함께 부른 이번에 특별 방송에서 나왔던 노래죠. 그리고 거미의 노래 구름이 그린 달빛, 그리고 황치열의 그리워 그리워서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오늘 여유있게 신청난 다녀가 주셨는데요. 이따가 또 만나요. 그리고 만난 거는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이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분 좋은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박보검과 진영이 부릅니다. 안갯길이라는 곡부터 함께

저는 아직 그 특집 방송을 못 봤거든요. 볼까 하다가 벌써 10주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름이 그린 달빛. 근데 10주년 됐다는데 도깨비처럼 바로 이렇게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보면 봐야지 그러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청나는 우리 부산 다녀온 우리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꺄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아연이가 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오후에 창원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 더 있다 오지. 왜? 더 살찔까봐? 쉬고 싶기도 하고 배도 부르고요. 튀김이랑 전이랑 떡이랑 과일까지 야무지게 먹고 왔어요. 배가 부른데 방금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은 건 안 비밀이요 하셨는데요. 또 먹고 있죠? 예,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한 주가 참 빠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유치원 실습을 나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10월 1일? 10월 1일부터 나가나 보네요. 10월 달 하니까 되게 먼 것 같은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10월이에요.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이라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잘해야겠죠, 언니?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는데요. 사랑합니다, 아연님. 근데 긴장도 되고 떨린다고 했는데 우리 아연님 야무지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늘 방송할 때 긴장되고 늘 떨리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긴장되고 떨리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행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까봐 가끔씩 노래 클릭하다가 노래 날려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긴장되고 하더라고요. 투빈게 그대 그대 그대 순수히게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그리고 허용별의 고민 중독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즐겁게 놀다 오신 우리 행복하자님 요즘 재미 붙인 것 같아요. 예, 인보이스에 한 개, 두 개 올리시더니 아,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지인분하고 노래방까지 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탬버린 열심히 흔들면서 신나게 놀고 오신 것 같아요. 아유, 폰곡이 많대요. 와. 예, 녹음해 둔 게 많은가 봐요. 와, 가수네. 예, 한우로서의 가수 한 번 또 탄생하셨네요. 예, 케일의 별처럼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우로서의 명가수 행복하자님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대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팟캐스트 시간은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일찍 올리시면 오늘도 신청곡 두 번은 올릴 수 있으니까 예, 일찍 올리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들으시면 되겠죠? 제 시간에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선물 감사드리고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체리님은 글쎄 일하시면서 맛있는 거 드셨나 모르겠어요. 별로 못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맛난 거 드시고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힘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힘내시라고 예 신청하신 노래 준비할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신병보, 예. 좀 뭐랄까, 신병을 보면은 저희 아들들 군대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군 생활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힘든 일, 궂은 일, 그리고 좋은 일다 겪고 나왔을 때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울컥울컥 했거든요. 휴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아이 보면서 조금 더 성장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못 보잖아요. 근데 신병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군 생활을 했겠구나 싶은 게 자꾸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저는 훈련소 들어갈 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제대할 때도 눈물 나더라고요. 조성아기 부르는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기니비니의 그대의 계절이 오면, 숙희의 참 두려워, 사랑 참 두려워 라는 곡까지 세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12시까지 함께할게요.

지금 대화방에는 예, 저를 포함해서 42분이 계세요. 예, 흑장민님, 그리고 우리 스타비님, CHO님, 은미남님, 앙삼님, 행복하자님, 푸른바다님, 치리님, 예, 바보철님, JYB2000님, 고민고민누농님, 강석규님, SBJ님, HERMIT님, KKC님, 유유형수노래님, 묵향님, DJK님, 조항재님, 시연아빠님, 성환님, 왕소심님, 이태훈님, 김주홍님, 황태자님, 제인님, 부엌대기님, BIHANI님, 호이무사님, 그리고 포세이드님, 그리고 무건수행님,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짝대기 두 개라고 해야 되나? 점점님, 예, HITKI님, 폼생 폼사님, 푸른 하늘님, 작은 꼬마님, 류선님, 오인님, 마크 V2님, 스마일198님, 상까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지금 대화방에는 43분이 계십니다. 네, 심심하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과 자꾸 이 노래들이 겹치나 봐요. 룰라의 트리포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엣하트의 트리포라는 곡을 선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리님의 신청곡은 조각경의 바보 같은 미소라는 곡만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룰라의 노래는 날개 잃은 천사 이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하셨는데 못 들으셨던 우리 행복하자님의 신청곡 중에서 아이유와 유승호가 부르죠. 사랑을 믿어요 라는 곡.

드렸어요. 잠시 뒤에 우리 행복하자님의 신청곡도 함께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수빈이도 살이 찌고 콩이도 살이 찌고 고민입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고민이 이렇게 뭐가 있을까? 운동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자면 0칼로리 맛있게 먹었으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그냥 더 드세요. 드시다 보면 뭐 언젠가 빠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러거든요. 잘 먹으면 0칼로리. 그래서 저는 그냥 먹어요. 근데 늘 고민은 하죠. 고민은 하는데 고민에서 끝나요. 그냥 또 먹게 되더라고요. 어떡해요. 뭐 그러려니 해야지. 왜냐면 맛있게 먹었으니까.

근데 콩이는 조금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견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애견은 특히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꽃미남님하고 콩이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걱정은 그만. 맛있게 드세요. 냠냠.

이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밤이 되니까 발동 걸렸나? 왜 다들 댄스곡이에요? 댄스곡은 조금 더 일찍 신청을 하시지. 왜 갑자기 둘 달리지? 왜들? 이 밤에? 예, 우리 꽃미남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하자님, 예, 또 달리네? 또 달려봅시다. 그래요, 언제까지 달릴 수 있나 달려보자고요.

예,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자리 하시고요. 아, 너무 달렸어요. 좀 워워 좀 할까요? 예, 신청곡은 잠시 미뤄두고요. VOS에 사고 쳤어요. 경계 꿈은 어디에, 경서예지에, 세상 전부가 꿈이 되어, 이렇게 세 곡 먼저 함께 할게요. 우리 철님 안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하자님은 예 아직도 쌩쌩하지만 그래도 우리 좀 천천히 좀 쉬어갈까요? 제 시간은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자트리와 이혜은이 부르죠. 나에게로의 초대, 길구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박은빈의 수채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철님의 신청곡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철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슬슬 짐을 싸야 할 것 같네요. 한 18분 정도 남아있죠. 신청곡 일단 전해드리면서 우리 철님 힘내시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라는 의미로 제가 준비한 노래와 함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예, 함께한 시간 많이 많이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박은민의 드림 컴트루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히 난이었습니다. 쇼톱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살 수 있어.

앞에서 줄이 너무 길어. 회전 목마다 달지 않고 탔는데 갑자기 막 미치도록 누군가 그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1: 아니야, 기억은 분명히 지웠어.
0: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죠?
1: 꽤 아픈 사랑이었나 봐. 기억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2: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와도 제 가슴 속을 꽉 채운 이 슬픔은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나 도저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데 대체 왜 이런 병원을 세우신 거죠?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 좋아, 얘기해줄게. 자세한 사연은 나도 잘 몰라. 당신은 어떤 여자 손을 잡고 왔었어. 너무나 마르고 천사처럼.

0: 어떤 결정이었을 거야. 그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 그녀도 그걸 원할 거야. 그 사랑.
1: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우리 놀이동산에 나갈래?
2: 오빠 장난치는 거지? 나 고소공포증 했잖아. 놀이기구 못타.
1: 그럼 뭐 하루 종일 회전목마나 타자.
2: 그런 재미 없잖아.
1: 내가 재밌게 해줄게. 가자. 응? 가자.
2: 아, 알았어. 잠깐. 알았어.

0: 모르겠어.
1: 뭔데? 말해봐.
0: 벌써 1년이 넘었네. 이렇게나 간호해준 거. 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1: 그런 소리 하지 마. 비싼 약 넣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야.
0: 나 바보 아니야.
1: 괜찮아?
0: 오빠, 나 죽기 전에 부탁이 있어.
1: 뭔데? 말해봐. 뭐든 해줄게.
0: 뭐든지 해주는 거지?
1: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 제일 예쁜 색으로.
0: 바보. 나, 오빠가 나 잊고서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에.